0: 아보 그달이 동했자.
1: 응.
0: 너는 그달 몰랐다면 뭐 그달은 안 가. 이제는 남은 이는 그달 그달비. 어디 봐. 능 남게 봉카 온거 봉카. 이제들 가이오 내 가이야 그거 있는 뭐 사위. 온거 우리 코글아게 라는 일인 가이 것도 기초하러 보는가. 가로 따위 비나무 꼬민 갈려야. 와라려야. 땅려야. 아버 또 니니 불아 네기티브 니 삼글레 아버 포지티브 니 디바 삼니 디바 보 아버 헤르도 슬그랑아야 제타 나공은 제 버럭 시양이 좀 가 아버 헤르노 시리나니 삶이 또 아무로노 삶만 있는
1: 니 카함부 카노 르기네 승시나랑오 때 샬라이난나고 더 담이가가 진사마니니 파나토 카함 하미안 두이타노 버캇동오 헤드바 레친도 땅을 그달란난가 한가이신 카함 니바게 그달로 Kaham Serna Bagui Tebo, Cherno Kaham Kana Bagui, Sini next generation Tebo Kaham Sernani, Ok Chinish Ok Mani Domonosun Sina Nangai, hey, Deba.
0: Amota, German Jet and Mangani, Nang Sumani, I'm not teaching both Hamot Sabana.
1: Hm,
0: absolutely. Tabo Niko Jetta Drax,

0: 국가으로 넘어 하이노 증 서릉난이 난고 하여간 증 아 증 조던은 박사 하나의 동라이 파노 탄자 하나의 동라이 파노 증 꼭 심할라야 한게 증 기차번은 무지야 기차번은 사이지만이 한게 아보 벨라이 캐노 지니노 자야 한나이 아본 바기 꼭 록노 증 서릉난이 난고 제 만차 증 꼭 록노 아 만캉 서릉이 만캉 게 벨라이 캐노 가함 아보 제석 비싱니 꼭 파능등 하이가바 제석 승사르가능이 비샤르작 아바 하이 꼭 파능등 꼭 서릉만이 아보 대람고 탕야 아보 가함노 능 데블랍노 응나이 파데게 카나라이나 하이나헤 카나토토 르사몽 오저라 카나라이나 카이핑 폭송 르사프나인카 안타릉 카이핑 파디 카나라이나 오카나토토 르사몽노
1: 하이 가노야

0: 아우파리쟁 지니하고 저라던 쿠바 따이 당시크라도 르사본 크나라에는 오봉카 마락 마라에는 보니까 마락바에 대해서
1: 송아 첼라

0: 그러건 좀 이런 게 하네 보통 또 뭐 아부 꽝 넘었으면 해야다 이거
1: 아 아버지 정부 마부 하도 좋다는 그런 거요 해야디봐 아버지 서령님 다니시
0: 그 아버 크도 가나요 다 보면 하니 뭐 꽝 넘어 그러니까 아버 아부 하고 그런 게 해서 몰라 아 그런 거 보면 보라고 이제 집이 많다
1: 좋다는 그런 거 좋다 뭐 마부 하는 그런 거
0: 뭐라고 아버는 근데 제가야 아버는 꼭 쓰리야 보람 쓰리야 다 보면 보 하니 그런 거
1: 예 아버도 부마부 파는 바람 리야미노 보 아버하이 부일라니 시미노 보 비니 비니 완축 마니노세 아버하이 겜니 꼭 크나 양나니 아버하이
0: 아버는 그때 가시는

그 방마는 그 방마 사목 넣었던 거 니니 퍼스널 초이스 바이는 클라요 퍼스널 무슨만이 바이는 클라요 능 시드데이 클라요 아본카 니니 원숭마 바이 능 함야 클라요 케보노노 빈 보노 케보 부마 보다기야 부파 보다기야 함야 사목어 부마 부파 다기야 로기리야 능 함야 클라이마로 누카 한가이 구분 버러 보이 만장나 나이던가 하이트 버럭 콜업나니 바게럭 사이토가나 Tamuke Hamia Samongole, Buma Bufarok, Dagia, Clairia. She it on Hanket on Ifanomano. Tabuk to Kabankugno, Buma Bufani Sebusarok, Shizak, Abahai. Garo Bombo, she upon a good on women on paper, she it on Hanka, she to Dile, Gabon Bosano, or Samong Hamia, what hungry to eat on eating. There I don't eating, Nene, Buma Bufa, Naya. A winnipagay, Jung Samong Gabo. Klaigi derawi manjagi rokton kajeng buma bufano shili kok sana nikri busha bini busha shikla pokto ngzak abahe borok ni buma bufarok tong kai au abuna